0: 언턴!
1: 덴들!
0: 올드모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엄마다!
2: 엄마다!
0: 올드모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엄마다!
2: 엄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엄마다!
2: 엄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겨!
0: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아하, 마흔, 로켓, 운사이,
1: 엄마.